집에 계신다고요? 이유식 만들면서 바쁜 하루 되겠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틈틈이 쉬어가세요. 더운 날씨에 괜히 밖에 나가기보다는 시원하게 집에서 애기랑 알콩달콩 보내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송과 함께 편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그루미 썬데이님 단위가 주셨습니다. 럼블피쉬의 으라차차 QWER의 달리기 익스 잘 부탁드립니다. 청해 주셨어요. 예,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하려니 일하기 싫은 마음이 슬슬 올라오죠. 아까 대화창에 출근하기 싫어 월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예, 대화명은 또 글루미 썬데이잖아요. 일요일도 우울하고 월요일은 출근하기 싫고 예, 어떡하죠? 월요일만 되면 몸도 마음도 예, 한 박자 늦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주말은 또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저도 이번 주는 주말에 쉬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쉬었는데 오늘 밤부터 근무를 나가는데 예, 참 금방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시작해야 하니까 너무 하기 싫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하나씩 천천히 시작을 해보세요. 아침에 남겨준 음악들이 출근길 조금이나마 힘이 되면 좋겠네요. 오늘도 운전 서두르지 말고 안전운행 하고요. 무더운 날씨까지 겹친 월요일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보내길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네, 흑장미님 신청 사연입니다. 이것도 뭐 약간 AI 냄새가 풍기는데. 네, 청해요. 어제도 종일 잤는데 자도 자도 피곤하네요. 방청이 이렇게 피곤한 건가 봐요. 그래도 저는 이지원을 봐서 너무 행복했어요. 잘 들었어요. 잘 들어요. 바람난 이 선생의 터질 듯한 이 달콤함. 루크세븐에 반해버렸어. 에코노트의 블랙카드 청해 주셨습니다. 예, 어제 그제 그렇게 푹 잤는데도 자도 자도 피곤하다니까 방청이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큰가 봅니다. 방청 시간이 뭐 6시간인가 8시간인가 그랬죠. 또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예, 안 피곤한 게 이상하죠. 그래도 피곤함을 잊을 만큼 좋아하는 가수 이지은을 보고 행복한 시간 보냈다니까 뭐 그걸로 충분히 보상은 받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직접 보고 온 날은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한동안 든든하잖아요. 오늘은 그 행복한 기분 잘 이어가면서 무리하지 말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랜만에 방송에서 반갑게 만나니까 저도 좋네요. 오늘도 화이팅!

네, 흑장미님이 청해주신 세 곡, 요즘 AI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음원이 발표가 많이 됩니다. 우리 흑장미님은 또 이런 노래들을 일일이 다 들어보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또 찾아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해주시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을 해두었습니다. 아직 마지막 사연이 예, 남아있긴 한데요. 제가 아직 예, 댓글도 안 썼고 곡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예, 제가 선곡을 한 곡, 세 곡 듣고 예, 마지막 사연으로 오겠습니다. 오늘 10시부터 12시 방송은 땡디안 바다비님 방송입니다. 신청곡 사연란 마감되어 있으니까요. 바다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보내주세요.

행복해진 자녀가 주셨습니다. 비하트의 그대에게, 예린의 조각별, 키드와인의 사랑이야 청해 주셨네요. 도우님 안녕하세요. 더운 날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잘 지내고 있답니다. 멀어서 자주 못 가던 친정도 자주 다니고요. 며칠 전부터는 거창하진 않지만 조금씩 운동도 시작했어요. 뭐든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해보려고 해요. 작심 3일이 되지 않게 말이에요. 요 며칠 바람이 달라진 아침이에요. 그리 무덥더니 태풍의 영향인지 입추가 되어서 그런지 어제 아침부터 제법 바람이 불어 그나마 숨은 쉬어지는 여름 아침이 되었네요. 출근할 땐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하늘을 올라볼 여유조차 없더니 요즘에서야 주위를 둘러보며 지인들도 좀 챙기고 하늘도 올려다볼 여유가 생겼어요. 이 여유를 좀 더 즐기다 일도 시작해보려고 해요. 한 주 출발 월요일 모두들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 터보님 오랜만에 뵈어서 무지 반갑고요. 오늘도 따뜻한 방송 잘 들을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네, 행복해자라님 정말 오랜만이라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셨다니까 저도 마음이 놓이네요. 바쁘게 지낼 때는 확실히 가까이 있는 것들도 제대로 바라볼 여유가 없는데 요즘은 주변도 돌아보고 하늘 올라볼 여유가 생겼다니 참 다행한 일이에요. 그렇게 조금씩 삶의 속도를 늦춰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운동도 거쳐가기 시작하는 것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오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며칠 아침바람도 예전과 조금 달라진 느낌이죠. 무더위가 완전히 물러난 건 아니지만 이런 작은 변화가 더위를 견디는데도 꽤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방송에서 만나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유 있는 아침 잘 즐기시고 건강하고 기분 좋은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해져라님께서 청해준 세 곡 들어봤는데, 노래들이 다 뭔가 이 기운을 전해주는 듯한, 뭔가 응원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그런 좋은 노래들이었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예, 신청곡 사연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방송 바다비님 방송입니다. 바다비님 앞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사연들 많이 전해주세요. 두 곡을 듣고 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아직 무더위는 그대로인데도 아침 공기나 바람에서 뭔가 미묘하게 달라진 느낌은 있습니다. 계절은 조금씩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아직 견뎌야 할 더위가 남아있죠. 그래도 너무 지치지 말고요. 오늘은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만큼 좋은 마음으로 천천히 하루를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계신 여러분, 오늘도 건강 잘 챙기면서 힘내고 기분 좋은 일 하나쯤 만나는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제 방송은 내일 아침 하루 쉬었다가 수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세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게시판 사연 주시고 추천과 선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한우루스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어지는 방송 바다비님과도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오늘 여러분께서 만나는 모든 분들과 기분 좋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며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FM 바다비입니다. 입추가 지나갔어요. 저녁에 바람이 정말 선선합니다. 다른 곳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동네는 12시가 넘어서면 예, 에어컨은 가! 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들은 다들 잘 다녀오셨나요? 저는 서울 나들이 다녀왔습니다. 제일 더울 때 다녀왔는데요. 서울이란 도시는 춥더라고요. 폭염경보 내렸는데 너무 더우니까 실내에만 들어가고 실내 그 에어컨 온도가

대부분 22도? 20도? 이 정도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춥게들 살더라고요. 저는 휴가 잘 다녀왔고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누러 왔습니다.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이고요. 저는 바다비입니다. 12시까지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에게는 안녕, 잘가 뒤에 두 글자를 붙여주고 가을에게는 어서와 세 글자를 붙여주면 금방 가을이 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말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 다 그대로 펼쳐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컨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전원주택 이런 거 꿈꾸시잖아요. 저도 한때는 전원주택에서 상추 키우고 고추 키우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꽃 몇 송이 심고 그런 느낌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전원주택 사시려면 엄청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정말 정말 부지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가 오고 나면 풀이 어찌나 빨리 자라는지, 가을이 와서 낙엽이 떨어지면 어찌나 많이 마당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뭐 여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게 만드는 게 전원주택이더라고요. 꿈꾸는 이상과 환상과는 정말 다른 거죠.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은 극히 극소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꿈을 꾸지 않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나이를 먹어가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삶, 나이를 먹어가면서 성취감을 많이 이룰 수 있는 삶, 그게 가장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끔씩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리고 가끔씩 쉴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잠깐의 휴식과 그리고 잠깐의 여유로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편견 없이 여러분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나누시면서 행복한 시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12시까지 함께 할게요.

제가 진짜로 굉장히 좀 약간 잘 웃는 편이거든요. 한여름에 기운 없을 때 왜 보양식 찾잖아요. 근데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 저희 회사도 육체노동 하거든요. 근데 몸 굉장히 많이 힘들 때 선생님들께서 육사시미 드시거든요. 예컨대 저는 아직 육사시미를 즐겨 먹진 않습니다. 올해 처음 먹어봤는데 그냥 뭐 먹을만하네. 제가 고기를 굉장히 많이 찾는 것 치고 나름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중에 그냥 쭉 먹는 게 육회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보니까 육회나 육사시미를 먹고 나면 나 좀 기운나는데? 이런 느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입추 지나고 바람의 온도가 달라졌어요. 맞아요. 제가 있는 곳도 저녁에 바람이 어찌나 선선한지 창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는데 행복해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지만 한낮에는 좀 약간 많이 덥잖아요. 모쪼록 남은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 미리미리 전달해드렸고요. 제가 저번에도 굴비선데이님에게 이 시간에 이런 노래? 좀 아니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시는데요. 저도 그럼 고집 있다는 거. 송골매의 아가에게, 주화문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아침 10시 30분, 낮 2시 이 시간에 듣기는 좀 약간 많이 덥지 않을까요? 네, 선곡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진 씨, 잔나비 씨 목소리 보이스가 굉장히 좀 독특해서 더 좋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꽁치님. 안녕하세요. 외출 중이라서 들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사연 신청 목난 채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외출 준비로 이것저것 많이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르네요. 바다비님,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네요. 저랑 굉장히 반대시네요. 저는 밖에 나갈 예정이면 아무것도 먹지 않죠. 나가서 먹어야 되니까.

집에 있으면 이것저것 챙겨 먹는데 날씨가 좀 덥잖아요. 근데 확실히 약간 더위 먹은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은 많이 듣지 않아서 요즘 집에서 가장 많이

행복해 전하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다면 디오의 굿바이 썸머, 이 노래 확실하게 맞는 거죠? 그런 거죠? 제가 왜 CD 가게에서 CD를 못 찾고 있을까요?

아이가 깼나 봐요. 방송 시작할 때는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줬는데 어디선가 부르는 소리에 사라지실 것 같습니다. 다비님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예, 저는 주말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중에는 서울 다녀왔고요. 오디세이 보고 싶었는데 와 서울 갔다 와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 돌아오는 주 다음 주에 볼 예정입니다. 오디세이 그리고 스파이더맨 굉장히 인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 태희 씨가 방송 중에 마블 그쪽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했는데 스파이더맨을 보고 다시 입덕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색다르게 재미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봐야 되나? 이런 느낌? 스파이더맨 이번 차는 자신의 기억을 모든 세계인들에게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 자체를 다 지웠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스파이더맨을 찾아내는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정인이 엄마는 영업을 여유는 아직 없으시겠죠? 저는 뭐 똑같은 일상을 보냈어요. 토요일에 갑자기 신랑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왜 왔나 하니 일이 일찍 끝나서 오셨다는, 그 다음날 또 일 가신다는, 집에 못 오신다고 그런 거였어요. 못 오신다고 해서 오신 거였어요. 이게 저도 외부인들하고 말할 때 남편을 약간 존칭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극존칭은 오히려 예의는 아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왔어요. 근데 다음날 또 일 간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약간 맞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인이 엄마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 격한 극존칭은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맛나는 회 먹었어요. 아들 재우고 소맥 마시면서 회를 야무지게 먹었답니다. 얼마나 맛나던지. 그날 아들은 잘 자주었고 덕분에 잘 자고 잘 먹은 주말이었네요. 제가 서울 갔는데 저희 집에 한 분께서 스시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이렇게 극존칭 쓰잖아요. 근데 저는 장난하는 겁니다. 34살 먹은 남자분께서 스시 먹고 싶다고 해서 횟집 갔는데 횟집에서 그 스시 먹고 그리고 앞에 스타벅스에서 차 한잔 마시고 주차비 결제하는데 18,000원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야무지게 먹었는데 주차비에 뭐야 이런 약간 당한 느낌? 예, 저는 그런 주중을 보내고 왔는데 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방송을 했고요. 다음 방송 악마님이 방송을 받으셨는데 매일 일찍 나가니까 그게 좀 약간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있어줘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컴퓨터를 안 끄고 나갔죠. 근데 평소에는 컴퓨터 방 문을 닫아놓거든요. 까맣게 잊었어요. 컴퓨터를 켜는 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여튼 컴퓨터 방에 들어왔죠. 근데 제 자판기가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뭔가 좀 약간 반짝반짝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뭐지? 하고 보니까 아, 제가 대화방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인사를 하고 나가야 돼? 그냥 나가야 돼? 막 고민하다 그냥 나갔죠, 뭐. 가끔 그렇게 제가 깜박깜박하고 이번 달에 진짜 대단해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친한 지인분들의 부모님께서 계속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 그리고 또한 분은 오늘내일 하신다 하고 또한 분은 또 결혼식 하시고 와 그래서 경조사비 와 이번 달 경조사비가 그 친한 지인분들이라 장난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가 제가 행동이나 이렇게 모든 면에서 예의가 좋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인간성이 좋지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친한 사람이 많지 않은데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몇분 이제 있거든요. 사실 제가 좀 약간 멀티가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인터넷 방송에 미쳐 있을 때는 이 온라인이 저의 전 세상이어서 온라인 분들 외에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매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상 오프라인을 완전히 차단? 예, 차단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에는 약간 양팅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직장 생활과 그리고 온라인. 근데 직장 생활에 지금 거의 90% 이상 약간 몰입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컨대 일반 평사원일 때와 물론 1년 만에 직함이긴 하지만 그 직함의 자리가 그냥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데에 좀 신경을 못 쓰는. 근데 이게 나이가 한살한살 먹고 그럴수록 이 양팅 그리고 멀티 이런 게 굉장히 좀 많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의범절을 차리려다가 컴퓨터 끄는 것도 까먹고 그냥 쭉 놔뒀어야 되는데 또 갑자기 또 그게 보이고 여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의범절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갈수록 뭐 원대하거나 그렇진 않지만 지켜야 될건 지켜야 된다는 게 가끔씩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자 또 힘듦의 그런 약간 상대성? 그런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방송만큼은 아무런 잡생각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서 아주 많이 좋습니다. 시원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행복해 저라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여러분, 저 커피 타왔어요. 아주 오랜만에 노란 맥심 그리고 얼음 넣었어요. 와, 한여름에도 차가운 커피 잘 안 마시거든요. 가끔씩 이렇게 말하면 돌 맞으려나? 스타벅스를 1년에 한 두세 번 가거든요. 네, 이번에 갔을 때 그 자바칩 좋아해서 가끔 그거 마시는 거 외에는 아이스커피는 거의 안 마시는데 지금 마시니까 좋은데요? 반갑습니다. 행복해 저라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요 며칠 아침 저녁 시원해져서 에어컨 가동 시간이 줄었어요. 며칠 사이 이렇게 바뀐 줄이야. 여름이 더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 한여름 8월이라는 거. 회사에 다닐 땐 출근하자마자 시원한 사무실에서 종일 있다 보니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지냈는데 일을 쉬다 보니 더 덥게 느껴지네요. 아니, 올해가 유독 더 더운 거 맞죠? 아무튼 이 여름 모두를 건강하게 잘 보내봐요. 바다비님, 오늘도 만나서 반갑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기예보에서 계속 말하잖아요. 올해가 가장 시원하대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예컨대 양산, 서울 뭐 39도, 40도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50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서 뭐 2080년도에는 지구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뜨겁다. 앞으로 더 더우니까 올해가 제일 시원하다. 그런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시원하게 보내면 뭐 엄청 좋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정년 되게 다가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굉장히 또 많이 나누는데 집에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한데 나는 딱 두 달이야. 아우, 두 달 무슨 소리예요. 저는 딱 3주? 아니 1주만 있어도 답답해요. 이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우리 행복해 저라님께서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있으면 힘든 사람? 예, 얼른 직장 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쪼록 이 여름 잘 충전하시고 가을부터는 저 어디 다녀요 이런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거죠? 아주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요. 나스럼께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죠. 골든찰드의 지니, 베리베리의 불러줘, 디케이지의 사랑도둑 주셨고요. 사랑도둑 미리 준비해드렸고 나머지 두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에서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인나유바세이 클럽에 대화방 열어놓고 있고요. 요즘 게시판이나 시청 공란에서 가장 많은 도움 주시는 정인이 엄마, 그리고 시인을 꿈꾸는 건가요? 작가님을 꿈꾸시는 건가요? 여랑님 잘하고 계십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는데 휴가 기간이죠, 그죠? 다음 주까지인가요? 아니 이번 주까지인가요? 프라비다님께서는 일하시다 말고 우리 다비님 방송인데 하시면서 후다닥 튀어오신 것 같고, 인수영 고래님께서는 오늘도 불철주야 하얀 로드바이 타고 열심히 딱지 끊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대화방에 말씀 나누시는 분은 요즘에 더우니까 그냥 인사해 주시는 분 많고요. 우기님, 난나야님, 뚜비니님. 뚜비니님께서 15년 전에 오셨었는데

누가 제 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침이 H 한 번만 나온 거 보니까 누가 제 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감기가 오려나? 약간 그런 느낌? 불타는 감자님 예 등장하셨고요. 양산의 미녀 해피님 좀 전에 티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나 오뚜기 같은 캔디 같은 그녀 이쁜 돌림 러브댕이님 체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고요. 요즘 제가 그 참여자분들을 많이 안 불러드리고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휴가철에 열심히 놀고 계시니까 나중에 휴가철 끝나고 나면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또 다시 낮에는 엄청 덥잖아요. 모쪼록 시원한 시간 하늘수 방송국에서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로스 방송국, 저는 바다비고요. 다음 방송 스타비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십니다. 디스판데이트 스타비님과 지금부터 함께 나누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지는데 오늘 같은 날은 아주 맵거나 아주 시원한 점심 준비하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2시까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시원한 시간 하늘에서 방송국 바다비의 가요 FM과 함께하세요.

Hey girl, this is my confession. I think I'm falling in love.

시원하셨어요? 비타민처럼 약간 상큼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전 전화 한 통 안 오는데 방송할 때만 되면 전화가 온다고. 퇴근하시면서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전화 오셔서 아 엔딩 멘트 해야 되는데 라고 했는데 다행히 노래 4곡 나가니까 끊어주셔서 엔딩 멘트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 좀 더위가 더 많이 풀리겠죠? 모쪼록 더위 잘 이겨내시고, 점심도 맛나게 드시고, 이 한 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기로 해요. 자, 올라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시원하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약간 그런 마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북이의 비행기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고마웠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여름의 끝자락이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불었던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첫 인사였기를 바랍니다. 계절은 언제나 이렇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데요. 오늘은 잘 가라고 손 한번 흔들어주고 싶은 여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 오늘은 정말 날씨가 선선하네요. 라고 하면서 오늘은 30도 하면서 무려 어제보다 9도나 떨어졌습니다 하는 그런 웃지도 못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폭염이 너무 뜨거워서 지금의 온도는 아, 그래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선선하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미 익을 대로 익어버려서 아마도 정신이 나가버린 그런 느낌인데요. 이제 여름이 조금씩 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앞서서 방송하신 바다비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이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신혜영 그 거리 류민이 가슴이 차가운 여자 지세이 차라리 그댈 만나지 않았더라면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매출 중에 사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꽁치님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신청곡 참여 감사드려요. 저는

이따가 출근합니다. 네, 거리가 좀 있는 곳이어서 좀 일찍 출발해야 좀 마음 놓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차를 놓쳤다가는 네, 혹시 지각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차 간격 때문에라도 조금 빨리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나스럽게님의 신청곡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락비 빛이 되어줘, 그리고 베리베리의 밝혀줘, 워너스의 발키리 함께 해봤는데요. 이어서 워너원의 켜줘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점심 기다리면서 선곡합니다. 이번 주도 힘내봐요 하셨어요. 저 이번 주에는요, 금요일에 저희 첫째 아이가 계약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다음 주면 이제 둘째 아이까지 계약을 해서 이제는 진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정말 긴 듯한 그리고 너무너무 더운 여름방학이었는데요. 이제 서서히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잘 지내다 오시는 거죠? 날씨가 제법 시원해져서 아직까지는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있어요. 견딜만 하네요. 이제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라면이 땡깁니다. 한의원에서는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럼 너무 사는 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줄여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겠죠? 사비님은 몸에 좋은 걸로 잘 챙겨 드세요. 오늘도 잘 됐습니다 하시면서 행복해져라님 신청곡 게시판 다녀가셨습니다. 라면 좋죠. 사실 먹지 말라고 하면 더 먹고 싶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이 더 당기기 마련인데요. 가끔 몸에 좋은 거 먹고 평소에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루시의 놀이 함께 해봤습니다. 이어서 데이식스 마치 흘러가는 바람처럼 에이든의 청춘이란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행복해지세요.

배주현님의 신청곡으로 김현성의 헤븐도 함께 해봤습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는 필수 요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요일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카페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주세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래핑만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호수는 준 FM스타일 방송국으로 많은 분들께서 들어주고 계시며 특히 매장에서 들으시는 경우가 많아 선곡에 유의하고 있는 방송국입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예나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1도 견딜만 하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온도가 자꾸자꾸 올라갑니다. 참을만하다는 말 취소하고 싶어요. 네, 많이 더운 그런 한 여름인 것 같습니다.

운동회 때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이 곡에 맞춰서 춤을 췄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좀 탈춤과 비슷하게 춤을 췄었는데요. DJ DOC 여름 이야기에 믹스한 곡이 REF의 고요 속의 외침이었어요. 이두 곡을 어떻게 믹스를 했을까? 되게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شاخه به درخت رو به هم خوردن ساکنه می کشد.

오늘 방송 준비를 하다가 문득 딸아이가 흥얼거리는 노래 한 소절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여름아 부탁해 라는 곡이었는데 저는 그 앞부분 여름아 부탁해 아이코 이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딸아이는 여름아 부탁해 하면서 그 뒷부분을 클라이막스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제목 같은 노래인데 누군가는 원곡을 누군가는 리메이크를 기억하고 있던 거죠. 뭔가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그 노래 그 시절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전혀 다른 버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도 참 다행인 것 같아요. 같은 노래가 세대를 건너 계속 불려지고 또 다르게 기억된다는 거니까요. 잊혀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름의 노래를 어떤 버전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스타비의 가요올릭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드리는 방송 예나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올릭

가 태양에게 출근하라고 했나 싶을 정도로 햇볕이 아주 성실합니다. 요즘 저는 집을 나설 때마다 한 번씩 현관 옆에서 고민을 해요. 나갈까? 말까? 아, 그래도 나가야지. 그냥 오늘 하루 집에 있을까? 그러다 결국 나가는데 문 열고 10초 만에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시원한 음악 한 곡 듣고 차가운 음료 한 잔 마시고 잠깐 웃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나누는 건반으로도 기분이 꽤 달라지잖아요. 일상은 잠깐 내려놓고 볼륨을 살짝 올려주고 예나와 신나게 오후 시간 시작해봐요. 출발! 안녕하세요. 예나

2026년 8월 10일입니다.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문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방송 너무너무 고생하셨죠. 출근하신대요. 아이고, 저는 쉬는 줄 알았는데. 리스타비님께 수고했어요. 잘 들었습니다. 인사 꼭 전해주시고요. 저는 발토니어 받아서 2시부터 4시까지 함께 해볼게요.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고 출발해 볼게요. www.inlive.co.kr 입력하고 들어오시고요. 가정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인라이브라고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은 라이브 방송의 가요 카테고리 그리고 랭킹의 실시간 카테고리에서 하늘우수 방송국 찾아오시면 되고요. 채팅방 들어오신 여러분은 채팅방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초록색 동그라미 버튼 보이시죠? 꾹 누르시고 예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하늘에서 방송국은 가요방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넉넉하게 담아주시고요. 전문성을 띈 트로트나 힙합, 랩, 가사의 영어가 반 이상인 곡들, 트로트의 곡이나 전시관에 송출된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습니다. 같은 가수의 음악은 딱 한 번만 전해드리고 있어요. 채팅방에서 여러분 그리고 신청곡 게시판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많이 오셔서 듣고 있어요. 생존 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전해 들었습니다. 10cm가 부르는 그라데이션 그리고 루시가 부르는 개화 이렇게 두 곡이었어요. 오늘은 우리 루시드님이 제일 먼저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셨어요. 지금 지방 출장 가는 중인데요. 폭염이 많이 덜해서 기분이 좋네요. 바람도 제법 선선하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지방 어디로 출장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폭염이 조금 누그러지고 바람까지 선선하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출근길에는 날씨가 조금만 도와줘도 기분이 확 달라지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여름에 이동할 일이 있어서 차를 탔는데 에어컨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차 안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이동 괜찮을까 싶을 정도로 더웠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창밖으로 초록 풍경이 지나가고 살짝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니까 괜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역시 사람 마음은 참 단순한 것 같아요. 바람 조금 시원하고 하늘 조금 예쁘고 좋아하는 노래까지 나오면 그래 오늘 하루도 잘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지금 출장 가시는 길이라면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선선한 바람도 느끼시면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세요. 조심조심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라고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오렌오프가 부르는 바인바이 몬스터 전해드리고요. 이어 3K실 노래 인피니트가 부르는 백 그리고 노브레인이 부르는 리틀 베이비까지 이어드려 볼게요.

0: Can you save me? Can you save me?
1: 기억해줘 네 서랍 속에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함께하는 지금 시간 2시 36분 딱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사연에 우리 꽁치님 오셨네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또 다른 병원에 가기 전에 잠깐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공단 다녀가요. 간단히 즉석 비빔밥으로 해결하고 집 근처 내과 의원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바쁜 와중에도 다녀가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도 점심은 거르지 않고 즉석 비빔밥으로 챙겨두셨구나. 바쁠 땐 밥 한 끼 제때 챙겨 먹는 것도 일이잖아요. 냉장고 열어서 이것저것 꺼내놓고 제대로 차려 먹는 것보다 그냥 밥에 이것저것 넣고 쓱쓱 비벼 먹는 게 어쩔 땐 제일 맛있기도 하고요. 오늘은 또 병원 다녀오셔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몸도 몸이지만 마음도 은근 지치게 되잖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진료 잘 받고 집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청해주신 노래들 보니까 괜히 더 따뜻하게 들릴 것 같아요. 이선희가 부르는 이제야 사랑이 보인대, 방해담과 휘인 함께하는 내 안에 머물러요, 그리고 박보람이 부르는 미안해요 라는 노래입니다. 병원 다녀오시는 길에는 맛있는 것도 꼭 한 달 챙겨 드시고요. 오늘 하루도 무리하지 말고 잘 다녀오세요.

신청곡과 사연 전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수리 수리 나 수리 행복해져라 야. 우리 행복해져라님 오셨네요. 예나님 안녕하세요. 점심은 드시고 오시는 거죠? 날씨가 제법 시원해져서 오늘은 선풍기 켜고 있어요.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덥게 하겠지만 집이 시원하네요. 조금 이따 장본거 배달 오면 반찬 만들어야겠어요. 예나님 오늘도 시원한 하루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들을게요. 오늘은 반가운 소식이네요. 폭염 현장일 때는 선풍기 바람도 뜨겁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선풍기만 켜놔도 제법 시원하다니 여름이 조금씩 힘을 빼고 있는 모양이에요. 밖에 나가면 덥겠지만 집은 시원하다 라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요즘 같은 날에는 괜히 약속도 집 근처에서 잡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발 벗기보다 선풍기부터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장본게 배달 오면 또 주부 모드로 변신하셔야겠어요. 장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배달 온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냉장고에 넣고 반찬까지 만들고 나면 오늘 내가 한 일이 왜 이렇게 많지? 싶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는 반찬 몇 가지 만들어 놓으면 며칠 동안 밥 먹을 때마다 괜히 든든하고 뿌듯하잖아요. 맛있는 반찬 만드시면서 잠깐 쉬어가면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희망의 노래 전해드릴게요. 크게 부르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날 그리고 시인블루의 기억의 온도까지 만나볼게요.

신블루의 기억의 운동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사연이에요. 까 우리 예나옵니다 라고 부르면 사람 우리 아이언니가 맞네요. 예나언니 안녕하세요. 월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어제까지 허리가 너무 아파서 집 근처 병원에 갔더니 CT를 찍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어보았더니 디스크 초기라고 합니다. 척추에 4번, 5번이 튀어나왔다고 보여주더라고요. 일단 이번 주는 물리치료 예약 다 잡아놓고 약도 10일치나 타왔어요. 허리가 좀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괜찮겠지 한 게 병을 더 키운 것 같아요. 아이고, 제 나이에 벌써 디스크라뇨. 언니, 허리는 괜찮으세요? 허리? 아직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허리 관리 잘하셔서 저처럼 아프지 마세요. 날씨가 밤에 비가 왔다는데 조금은 서늘한 바람이 부네요. 이제 더위도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파이팅 하시고요. 남은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예나 언니. 우리 아이언이 나이에 허리 디스크라뇨. 아이고. 그래도 초기에 잡아서 다행이에요. 저 아는 분은 디스크, 이거 허리 디스크 때문에, 물건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하거나, 많은 움직임을 하기에도 되게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제대로 검사 받고 물리치료도 예약해놓고 약도 야무지게 챙겨왔으니까 이제부터는 허리에게도 조금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허리가 뻐근한데 에이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넘긴 적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양말을 하나 신으려고 몸을 숙이는데 갑자기 허리가 얼마나 뻣뻣한지, 양말을 내 신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처음 알았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부터는 진짜 허리 아프다는 신호가 오면 무조건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 마시고 치료 잘 받으면서 허리한테도 휴식 시간을 꼭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허리 관리 잘 해볼게요. 서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방송에서 만나요. 물리치료 야무지게 잘 받고 오시고요. 허리 아끼면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희망하신 노래 여름 느낌 가득한 곡으로 신청해 주셨어요. 권은비가 부르는 여름을 부탁해, 시아의 스테이, 그리고 이라온이 부르는 너 바다 너까지 전해드려 볼게요.

함께하는 지금 시간 3시 20분 막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사연은 요즘도 이제 자주 보이네요. 돌아오셨나요? 우리 날스럽게 왔어요. 안녕하세요 누나. 오늘은 잠이 안 깨는 거 있죠. 이번 주도 힘내봐요. 아직 잠이 안 깨면 안 되는데. 월요일 아침은 정말 눈 떠서 출근했는데 정신은 아직 이불 속에 남아있는 느낌이죠. 분명 알람은 끄고 분명 일어났는데 잠깐 앉아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려고 일어났더라 이럴 때가 있거든요. 물론 아침은 아니지만 특히 월요일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주말 동안 푹 쉬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려니까 몸이랑 마음이 서로 시간을 합의하지 못한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오늘 신청곡 보니까 그래도 잠 깰 준비는 하셨네요. 전준혁이 부르는 뷰티풀 그리고 문별과 엑시의 에너제틱 101의 부메랑까지 이 정도면 아직 잠에서 헤매고 있는 정신도 나 이제 일어나야 하는데 하고는 얼른 제자리로 돌아올 것 같아요. 잠이 덜 깼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커피 한잔 천천히 드시고 좋은 음악으로 정신도 좀 깨우고 월요일은 너무 힘주지 말고 살살 하자고요.

오늘 신청곡과 사연은 마감했습니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앙방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세요. 오늘 마지막 사연은 우리 필살맨님이세요. 드림 콘서트다. 야! 안녕하세요, 예나님. 저는 휴가 후유증을 아주 세게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의 휴가를 보냈는데 오늘 출근하자마자 응급상황에 사인일 처리까지. 진짜로 어휴 소리밖에. 감사히 잘 들으며 39분 남은 퇴근 시간 기다려 볼게요. 퇴근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지금 퇴근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휴가 후유증 아주 제대로 겪고 계세요. 아니 그런데 휴가 한 주 푹 보내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응급상황이라니요. 이건 정말 출근하자마자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할 틈도 없이 현실이 두 팔 벌려 반겨준 거네요. 휴가 때는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하지? 고민하는 게 일인데 출근하니까 눈 뜨자마자 이건 뭐지? 저건 언제 하지? 할 일이 한꺼번에 몰려오잖아요. 저도 쉬고 출근한 첫날 밀린 일을 하나씩 처리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컴퓨터 켜자마자 알림이며 연락이며 일이 줄줄줄 들어와서 행동한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퇴근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반가울까요? 이제부터는 시계를 자꾸 보게 되겠지만 괜찮아요. 1분, 2분 하나씩 줄어들다 보면 어느 순간 퇴근하겠습니다. 시간이 돌아오니까요. 휴가 휴일증에 업무 후폭풍에 아우 겹경사였어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일보다는 퇴근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내보고요. 그리고 퇴근하는 순간에는 오늘 하루 고생한 나에게 그래도 잘 버텼다 한마디 해주시길 바래요. 퇴근까지 함께 달려드릴게요. 희망하신 노래 이어드립니다. 너는 나의 별이야 이유의 목소리로 함께하고요. 요즘에 이 노래 엄청 인기 많죠. 도요한이 부르는 늦은 안부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마지막 곡은 에코비가 부르는 우리가 헤어진 이유까지 지금 만나러 갈게요.

끈끈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나의 드림 콘서트 오늘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들으셨어요? 오늘 신청곡과 사연 남겨주신 분들 좀 챙겨드릴게요. 우리 루시드님, 지방 출장 잘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도착하셨을까요? 만나서 반가웠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경운 여기저기 들리느라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았어요. 땡긋.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선선해서 다행이다, 그쵸? 많이는 당첨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행복해 절아님 반가웠어요. 땡긋. 우리 아연이 허리 어떡해요. 많이 아껴주세요.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고맙습니다. 땡긋. 잠은 깼는지 모르겠습니다. 잠 깨라, 잠 깨라. 우린 날스럽게 함께 해줬어요. 이번 주도 아쉽네요. 땡긋. 휴가 무사히 잘 보내고 오늘 출근하자마자 어휴. 하지만 퇴근 시간에는 야호 하셨을 것 같은 우리 필사맨님 고생 많았습니다. 땡긋.

꿈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옛날 드림 콘서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오늘 하루도 특별한 일이 있었든 그냥 평범하게 흘러갔든 우리는 어쨌든 오늘을 잘 지나오고 있어요. 가끔은 하루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오늘은 왜 이렇게 꼬이지? 하면서 속상해하다가도 맛있는 거 하나 먹고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들으면 또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역시 인생은요, 거창한 방법보다 소소한 것들 덕분에 다시 힘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남은 시간에는 해야 할 일 하나 끝내며 스스로 칭찬해주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해하고 잠깐 쉬게 되면 죄책감 없이 푹 쉬어주세요.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보내는 것보다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너무 노후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여러분의 속도로 천천히 보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중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만 떠올려보세요. 아주 사소한 순간이어도 괜찮아요. 그 작은 행복 하나 품고 기분 좋은 저녁으로 넘어가시길, 기분 좋은 퇴근 시간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반가운 목소리로 찾아올게요. 아참, 가기 전에요, 우리 다음 방송 예고해 드려야죠. 다음 방송 누구게요? 항상 퇴근을 부르는 그녀. 퇴근 시간 전에 만나면 유쾌하고 발랄하고 행복해지는 그 목소리, 우리 양방님과 잠시 후에 함께 하실 거예요. 저는 한두 곡 정도 더 전해드리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우리 양방님과 더 즐거운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바래요. 고맙습니다. 예나였어요.

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 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어제와 다른 날씨인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라고요. 8시에 같이 아이들과 외출을 하는데 바람이 살랑살랑 부니까 정말로 제가 느껴도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이가 시원하다 이러길래 정말 시원하다 하면서 뚜벅뚜벅 가게로 갔는데 가게에서 일 끝나고 나오는 길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그래도 날씨가 후덥지근하네. 그래도 저번 주보단 이번 주가 더 선선할 것 같은 느낌. 여전히 더위가 극성이긴 한데 저번 주보다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태풍의 영향권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튼 네, 좀 바람만 살랑살랑 불어도 그래도 시원하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느낄 텐데 바람만 좀 없어버리면 그냥 무덥다고만 느끼잖아요. 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출근들 잘 하셨다가 이제 퇴근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전방송 우리 예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6시까지 여러분의 사연과 청곡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하늘우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꽁치님의 청곡 먼저 듣고 왔고요. 아, 잠시 자리 비움을 해야 돼서 선곡을 해서 세곡 듣고 우리 꽁치님의 사연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꽁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마님. 엄마가 외출 준비를 마치면 같이 동네 내과의원에 가야 합니다. 오늘은 잠이 부족했던 것인지 자꾸 잠이 쏟아지네요. 그런데 오늘도 야간 걷기 운동을 갈것 같아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시간이 되려면 밤 7시 넘어서인데 아무튼 잘 버텨봐야겠어요. 오늘도 역시나 선풍기 2단으로 틀고 있는데 불어오는 바람에 뜨거운 열기가 아주 아주 아주 아주 희미해져 있네요. 악마님 오늘도 즐겁게 방송하시고요. 재미나고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이셨어요. 네, 선풍기도 오래 쐬고 있으면 뜨거운 바람이 불죠. 근데 없어서는 여름이면 없어서도 안 되고 또 겨울에도 간간이 선풍기를 찾을 때가 있어요. 네, 우리 꽁치님 야간 걷기 운동 이제 조금씩 날씨가 풀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너무 뜨거우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유 시간이 7시. 저는 자유 시간이 언제쯤 되려나? 아이들 등원하고 학교 가고 집에서 백수로 있을 때? 이제 백수 시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번 주또 수요일도 가게 가야 될것 같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한두 달또 가게 일 도와줘야 되고 해서 저의 퍼져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아, 근데 오늘도 가게를 갔다 와서, 8시 반부터 갔다 와서 힘들어 죽겠어요. 네, 우리 꽁치님, 네,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걷기 운동도 조심해서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사마님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퇴근 알람, 악마님, 휴가. 후유증, 시계 겪은 월요일을 마치고 퇴근길을 함께합니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아, 누구는 저 휴가를 갔다 와야 뭐 후유증 같은 게 있을 텐데, 아, 국화도 갔다 와서 잠시 그 보냈던 시간이 또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바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 빠지는 그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들이 휙휙휙 막 이렇게 수영하고 헤엄치고요. 막 꽃게들이 잡히기 싫어가지고 막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런 추억들이 정말로 잊혀지지가 않아서 또한번 가고 싶다. 이게 후유증인가요? 네, 저는 이번 주에 아마 놀러 1박 2일로, 이번에는 그냥 1박 2일로 간단하게 가려고 합니다. 계곡은 물이 없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수욕장식 좀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지고 다녀올까 하는데, 우리 필사마님 휴가 휴유증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루 지나 봐요. 괜찮아질 겁니다.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화이팅 하시고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행복해자라님 반갑습니다. 악마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오신 거죠? 오늘은 시원해서 아직까지 에어컨을 틀지 않았어요. 입추가 지났으니 더 더워지질 않겠죠? 모르는 겁니다. 입추는 지났다고 하나 더워요. 온도가 5도만 낮아져도 이렇게 살만하네요. 악마님 오늘도 방송 잘 들을게요. 저녁 맛나게 드세요. 해주셨어요. 보통 점심시간도 마찬가지인 줄 알아요. 직장인분들. 날이 너무 더우면, 나가기가 싫어서 시켜 먹곤 하죠. 근데 조금만 선선해지면 또, 와, 야, 공기바람 좀 세게 우리 나가서 먹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 자영업자분들 식당 업계 쪽에, 아무래도 불경기가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나마 막 여름에 엄청 바빴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가해요. 식당가도 한가하고 아마 배달 쪽으로 해서 많이 시켜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날씨가 더우니까 잠깐 뭐밥 먹으러 식사하러 한 시간 외출이 온몸에 막 땀을 적시게 하는 날씨다 보니까 외출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온도가 그래도 조금은 떨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진 그래도 덥네요. 에어컨 저도 틀었어요. 들어오자마자 한 30분 정도 환기시키고, 방송 시작할 때 틀었는데, 시원하니 좋으네요. 네, 행복해, 자라님들. 혼자 있으면 안 틀어도 돼요. 근데 아이들이 뭐 퇴근하고 하면은, 틀어줘야겠더라고요. 네, 입추, 말이 입추죠. 아직까지 여름이에요. 9월까지도 막 덥더라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청해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저녁도 맛나게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스럭키님 반갑습니다. 알파 드라이브원 모르실 것 같아서요. 뺐어요. 이번 주도 힘내봐요. 다 몰라요. 제가 비록 하늘호수에서 자퀴를 하고 있지만 아이돌 그룹, 보이 그룹들, 걸 그룹들, 가수 얼굴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누가 누군지 몰라요. 노래는 알아도 누가 누군지 얼굴을 보면 몰라요. 아마 손에 잡힐걸요? 누가 누군지. 근데 방탄소년단은 알아요, 얼굴. 멤버들 이름, 얼굴들 다 알아요. 네, 알파 드라이브원. 알파카는 아는데. 드라이브도 아는데. 카 타고 드라이브도 할줄 아는데. 우리 나스럭개님, 무더운 여름 날씨가 어느 추춤해질 때 나타나서 이제 겨울까지 만날 수 있는 건가요? 또 잠수타기 전에 또 빼꼼 나타났다가 또 힌트를 주잖아요. 너 언제 만나요? 당분간은 계속 만날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반갑고요. 한 주도 우리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드라이브원 혹시 얘네들인가요?

네, 우리 나스럭개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서 뺐어요. 좀 심상하게. 그래서 같이 해서 네 곡을 듣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 코만고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와이프는요, 다 무섭네요. 15년에서 20년째 보는 놈들이 대다수인데, 성실하고 버리도 나쁘지 않고, 힘도 좋고, 술도 마실 땐잘 먹는 인간들인데, 집구석에서는 발언권 거의 없고요. 뭘 해도 다 허락받아야 되고요. 전화 오면 긴장하고 그렇습니다. 악마님도 잡아 족치는 스타일이세요. 저희 서방이 족친다고 들을까요? 한국 남자들 불쌍해. 아니에요. 요즘 남자들이나 요즘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들은 육아도 같이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정말 옛날 사람이에요. 육아를 못해요. 안 하나 봐요. 저희 신랑도 뭐 15년, 20년째 뭐 초등학교 동창 모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 만나는 것 보면 한 20년째 되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래요. 아, 모임 있다 그러면, 아, 또 똘패들 또 모임이야? 오, 찌질이들 모임이야? 이러거든요. 자고 하는데, 여자들이, 여성분들이 좀 드세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서방님, 친구들 보면 여성분들이, 마눌님들이 더 드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전 드세기보다는 안 지려는 스타일이에요. 둘다안 지려고 하는데, 같이 싸우다가도 폭파할 것 같으면 그냥 저희 서방님은 쪼르르 나갑니다. 그래서 분을 삭히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털어요? 저희 동생 가게 가서 텁니다. 저의 욕을 텁니다. 저한테는 아무 말 못해요. 뭐 화가 나거나 뭐 싫은 걸 해도 앞에서는 말 못해요. 근데 뒤에서는 털어요. 방송하고 있다가도 천년 때부터 방송했다는 건 알기 때문에 하지 말란 말은 못하고, 아, 방송하고 있는 거 보면 그런가 봐요. 그러면 저한테는 말안 해요. 동생한테 가서 털어요. 아, 그리고 저도 웬만하면 친구들 만난다 그래서 뭐 터치 안 하고 갔다 오라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 드세고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상부상조 하는 거죠. 꼴보기 싫을 때는 엄청 꼴보기 싫고요. 잘할 때는 엄청 잘하고. 저희 서방도 그럴 거예요. 저희 여자 꼴보기 싫어 죽겠네. 저 마누라 꼴보기 싫어 죽겠네. 한 번은 제가, 아, 나나 되니까 데리고 산다 그랬더니 콧방귀 뀌던데요. 우리 코만코치님 어떤 여성의 스타일과 결혼을 원하십니까? 현모양처? 아니면 자기 생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다니는 여성분들, 여성. 저는 아무래도 싸울 때 싸우더라도 사식기는 꼭 챙겨주는 마눌님과 결혼하세요. 제 동생과 저의 비교 차이점이, 말안 들어도 사식기, 밥은 꼬박꼬박 서방님 챙겨주더라고요. 저희 집은 스타일은 그냥 간단하게 먹는 스타일. 거기는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걸 먹는 스타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꼽사리 낄 때가 많은데, 뭐니 뭐니 해도 밥잘 챙겨주는 마눌님이 남자분들은 행복할 겁니다. 정해주신 곡 전해드릴게요. 구해줘. 누가요? 제가요? 여성분. 예쁜 참한 여성분이 우리 코만고치님 만나서 결혼할 겁니다. 아마 올해는 좋은 여인 만나서 내년에는 장가 가면 좋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유부남인 건 아니죠?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랄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청해 주신 세 곡인데 템포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남은 시간은 또 선곡을 해야 돼서 띄엄띄엄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 물 많이 드시고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또차 안에만 있다 보니까 에어컨 너무 세게 틀어놓고 냉방병 조심하시고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 조심하게 참 많네요. 차 조심도 해야 되고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도 힘차게 화이팅!

네, 우리 구름이 선데이님께서 김정민 무한지에 맞춰서 그 세대 곡을 한번 골라봤고요. 바비킴의 언니유가 부부크리딧? 거기에 주제로 많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부 클리닉 맞나? 부부 사랑과 전쟁이구나. 사랑과 전쟁에서 이 노래가 많이 흘러나오곤 했는데 갑자기 듣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그날 울리지 마 리메이크 쪽으로 해서 세 곡을 듣고 희성곡으로 하면 얼추 될것 같습니다.

네, 남은 시간마저 선곡을 해서 전해드리고요. 가슴 시린 이야기 다음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물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흑장미님께서 1시간 동안 러쉬로 함께 하고요. 7시부터는 우리 까까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까까님 앞으로 마감선 올라오면 예쁜 사연 청곡들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퇴근하시고요. 즐거운 퇴근길,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흑장미님께서 전해드리는 음악 들으시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또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저는 또 내일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노화와 죽음을 물리치려는 시도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있었지만 우리가 그 과정을 생물학적으로 자세히 이해하게 된 것은 지난 50년 사이의 일이다. 이런 지식이 축적되면서 노화를 물리치려는 학계와 기업들의 노력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우리는 왜 죽는가 중에서의 글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라고 해요.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이 들면 늙는 것 또한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요즘 나이를 거꾸로 먹는 역노화 운동이 활발하다고 해요. 물론 의술의 도움도 받고 스스로 노력도 하겠지만 세월에는 장사가 없지요. 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물론 노력도 필요하죠. 요즘은 다들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늙어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많이 웃고 즐겁게 살면 예뻐지고 젊어지겠죠.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활짝 웃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9시까지 깎아와 함께 하겠습니다. 앞 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흑장미님 좋은 음악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저녁 맛있게 드시면서 시원한 오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월요일날 인사를 드리네요. SG 워너비의 내 마음의 보석 상자, 김성호의 웃는 여잔 다 이뻐, 그리고 모닝커피의 오늘 좀 예쁘지? 라는 곡 세 곡 함께 했습니다. 참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분들도 요즘에는 외모에 관심이 참 많으세요. 직장 면접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예전에는 여자분들만 좀 이렇게 많이 외모에 관심을 가졌다면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화장도 많이 하시고 외모에 투자를 좀 많이 하세요. 피부과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그 어린 나이만으로도 참 예뻐요. 근데 40대, 50대 부르게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 주름이 생기고 기미, 잡티 막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의술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부과 가면 참 좋아져요. 참 신기하게 깨끗해져요. 물론 금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과 그 통증? 뭐 이런 거를 다 동반해야 예뻐지겠지만 저는 나이를 먹으면 순리대로 가야지 무슨 뭐 성형이야 막 이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의 그 의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보톡스 아니면 뭐 그 외에 다른 것들 잡티 제거라던가 이상하게 사람들의 피부가 깨끗한 피부가 이미지의 한 거의 50%는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신청곡 잠시 후에 준비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약간 리듬감 있는 곡 한 세 곡만 함께 들어볼까요? 이정희 부릅니다. 다신.

시잉 씨의 리믹스 버전이죠. 본능적으로 그리고 선미의 가시나 이정희의 다신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습니다. 여름 휴가 다들 다녀오셨나요? 아마도 이 보자 다음 8월 한 10일 오늘 8월 10일이네요. 아직 안 가신 분들 많이 계시겠어요. 저는 강원도 계곡을 다녀왔습니다. 혹시 뉴스 보셨나요? 인제의 그 계곡에 고립돼서 뉴스에 나왔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그런 쪽, 그쪽으로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일이 없었는데, 그 더운 낮에도 계곡은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곡을 찾아가나 봅니다. 뜨거운 낮에는 계곡에 얌전히 있다가 해가 이제 살짝 지면서 약간 시내로 나왔더니 훨씬 하루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캠핑장 같은 데서 더우면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고기도 바베큐도 해먹고 그리고 감자부침개도 해먹고 또 과일도 먹고 수박화채도 먹고 했더니 하루 종일 먹다가 휴가가 끝난 것 같아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고생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카카님, 월요일에 뵙는군요. 이번 주도 저번 주도 한 주 휴가였습니다. 7번 국도 종단 여행을 했습니다. 와,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니 결국 차도 퍼지고 사람도 극도의 후유증이 오고 힘들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반가움이 두 배인 오늘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하필이면 차까지. 신청하신 곡 세 곡 있습니다. 세 곡 다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오늘 오후에 아들 대구 대학병원 갔다 왔어요. 사경이 걱정돼요. 지난달에 검사 받고 운동 알려주신 거 하고 한달뒤 많이 좋아졌는지 확인차 갔었어요. 다행히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날씨도 바람 불어 너무 좋았고요. 결과도 좋고 갔다 오는 건 힘들지만 오늘 해피한 날이네요 하시면서 우리 정인이 엄마님께서 사연 올려주셨어요. 오늘 아들 데리고 병원 다녀오셨네요. 저번에 아들 데리고 나갔을 때는 엄청 더운 날 나갔다 오셨는데 오늘은 날이 조금 선선했나 봐요. 그리고 역시 엄마들의 노력은 대단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시면 정말 좋아질 거라고 믿어요. 고생하셨어요. 신청하신 곡세곡 있죠? 세곡다 들려드립니다. 정이 부릅니다. 지독한 아픔.

오늘 퇴근하는데 바람 속에 시원함이 있네요. 지겨운 여름이 다 해가는 것 같아 왠지 기쁘면서도 아쉬움이 한 스푼 느껴집니다. 여름아 마지막까지 즐겨줄게 하시면서 거송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전에 한번 거송님이 시원한 계곡물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계곡 놀러 갔다 오면 꼭 말씀드릴게요. 이런 멘트를 한번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맞죠? 강원도 인제 쪽 현리 쪽에 있는 방태산에 있는 계곡을 놀러 갔어요. 좀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야 돼서 불편하긴 한데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곰배령이 있어요. 강원도 인제 쪽에 보면 거기 가다 보면 진동리 국민여가 캠핑장이 있습니다. 거기 캠핑장 들어가는 자그마한 다리가 있는데 소나무 숲이 굉장히 어우러져 있고요. 거기에 폭포, 아주 미니 폭포라고 하죠. 자그마한 폭포물이 쫙 내려오는데 정말 멋있고 시원합니다. 혹시나 계획이 없으셨다면 요 계곡 한번 가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제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아침 저녁으로는 추워요. 그러니까 낮에 따뜻할 때 그때 한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신청하신 곡 김조한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 라는 곡 신청하셨어요. 이 곡 들려드리고 선곡으로 임창정의 슬픈 혼잣말이라는 곡까지 두 곡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김조안의 사랑이 늦어서 미안해라는 곡과 제가 엠창정의 슬픈 혼잣말이라는 곡을 들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원 자체가 잘못됐어요. 지금 슬픈 혼잣말이라는 음원이 저에게 한 4개가 있더라고요. 4개가 있는데 예전에 들려드렸던 그 곡이 아닙니다. 이렇게 미리 들어보지 않은 음원들은 이렇게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번에 들려드릴 곡, 참, 깜짝 놀랐어요. 까까님, 안녕하세요. 저녁 식사 간단히 하고, 저녁 걷기 운동을 좀 하고, 부츠 수압을 하고, 대기 시작합니다. 선풍기 2단으로 틀어놓고 조금은 편안한 시간 가져보려고 해요. 다른 이벤트가 안 생기길 바라면서요. 까까님, 오늘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하셨어요. 오늘 하루 일과가 다 끝나셨어요. 저녁도 드셨고, 운동도 하셨고, 부추 수확도 하셨고, 이제는 편안하게 쉬기만 하면 되는데, 다른 이벤트 생기지 않기를 저도 기대해 봅니다. 아마 좀 늦은 저녁 시간에는 간식이 먹고 싶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편의점 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신청하신 곡 준비했습니다. 알렉스 송지훈의 연애세포, 위원장의 멜로홀릭, 그다음에 벤의 언제나 그대라서 세곡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0: 꽁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벤의 언제나 그대라서, 유현정의 멜로홀릭, 알렉스 손지훈의 연애세포 세포가 함께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방송은 인라이브 최고의 방송국 한우로소방송국에서 까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아마도 직장인이라면 오늘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셨을 텐데, 아침부터 일을 하고 퇴근할 때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늘 월요일 맞나? 왜 금요일 같지? 이런 느낌 아시죠? 일요일 저녁만 되면 그 다음날 아침 출근이 걱정이 되고, 월요일 날 오후쯤 되면 아직도 월요일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큰일이에요. 이 한 주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갈까요?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면 빨리 갈 텐데, 결론은 일을 열심히 해야 시간이 빨리 간다는 얘기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으니 내일 하루도 열심히 또 하루를 시작해 봐야겠네요. 다음 신청곡 들려드리기 전에 살짝 분위기 바꿔서 제가 선곡 한 두 곡 준비했습니다. 박진영이 부릅니다. 어머님이 누구니?
1: 넌 허리가 몇이니?
2: 24요.
1: 힙은?
2: 34요.

약간 리듬감 있는 곡 티아라 너 때문에 미쳐 박진영의 어머님이 누구니 두 곡 함께 했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9시부터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곡은 글루미 선데이님께서 신청곡 올려주셨어요. 날씨 더운데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에는 저녁엔 좀 선선해요. 신청하신 곡 3곡 있습니다. 세븐데이즈의 내가 그대, 허니패밀리의 너의 홈피, 워티드의 발작이라는 곡 3곡 신청하셨어요. 3곡 다 들려드립니다.

글루미 선데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원티드의 발작이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입니다. 스위트님께서 천사일까 여우일까 차분함의 아이콘 이케리 깎아님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 아닌 인사를 드려봅니다.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저번 주 74시간 근무했더라고요. 무더위에 고생한 나를 위해 부모님과 저녁으로 고기 먹고 왔습니다. 어차피 제 카드로 계산할 거라서 목에 기름칠 정도로만 살짝 먹고 왔네요. 아, 이런 아쉬울 때가. 태풍 영향을 받아서인지 더위가 살짝 물러난 감이 있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주는 꽝인가 봅니다. 각가님이 사주시는 고기를 먹는 그날까지 늘 건강하세요. 야무진 먹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 고생하세요 하셨어요. 네. 뭐니뭐니 해도 고기가 최고죠. 74시간 근무를 하셨으면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 애쓰셨어요. 또 저번 주는 얼마나 더웠어요. 이번 주는 그래도 비가 오고 해서 살짝 더위가 살짝 꺾여서 괜찮은데 저번 주에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꼭이 꼭 필요했겠어요. 네. 제가 뭐 로또 1등만 된다면 꼭이 정도야 뭐 충분히 사드리죠. 로또 열심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신청하신 곡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015B의 슬픈 인연 조장혁의 체인지라는 곡까지 세곡 함께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것, 건강한 사람의 삼각구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잘 쉬고 잘 노는 것까지 더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잘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만병의 근원이 자신도 모르게 사라진답니다. 두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깎아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이니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인사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화요일 혹은 수요일 언제 하루 다음 주 가능하면 화요일날 인사드리는 방향으로 할게요.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사는 법은 잘 놀고 잘 쉬는 거래요. 오늘 하루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남은 시간 편안하게 쉬시고

또 내일 준비하셔야겠죠.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아까는 다음 주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주말이 끝났다는 사실보다 다시 바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월요일. 그런데 가끔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는 완벽하게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누구보다 빠르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걷는다고 해서 그게 뒤처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늘은 오늘만큼만은 조금만 느리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야 할 일은 하나씩 하고요. 마음이 힘들면 잠깐 쉬어가도 괜찮고요. 웃을 일이 생기면 마음껏 웃고요. 월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벌써부터 네, 하루가 많이 지친 그런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요. 여러분의 이번 주 한 주가 생각보다는 괜찮은 날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니 인사드립니다. 네, 일주일 잘 쉬셨나요? 저는 휴가여서 잠깐 다니긴 했는데 더워도 너무 더워서 이거는 집에 있는 게 제일 낫겠다. 왜 사서 고생을 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다녔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아마도 저와 같이 이번 주에 휴가였던 분들이 아마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더위도 네, 입추가 지나고 나니까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은 네,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만에 함께하는 이니와의 가요 풍경 출발해 볼까요? 11시까지 우리님들과 함께합니다. 갈게요. 뮤직 큐.

네, 방금 전까지 우리 까까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함이 묻어나는 저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갈게요. 내 중간에 나가긴 없게.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네, 세이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요, 세이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나이브 쪽 인나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나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저와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어갑니다. 신청곡 남겨주실 곳 인라이브 쪽 한 곳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예 가요 풍경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이니님 안녕하세요. 살 빼기에 좋은 저녁에 걷는 운동을 충분히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배가 고프네요. 그쵸. 살을 뺀다고 하면 뭐 식사를 거르거나 뭐 조금 먹거나 그러고 운동을 하시고 계실 텐데. 네, 재미나게 심야 시간대까지 활용하려면 뭘 좀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살이 표준 체중에서 6kg 이상 쪄버려서 이제는 식단 관리에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네, 지금은 아이스크림 같은 건 먹고 싶은데 마트가 너무 멀어요. 오늘은 아무래도 집 근처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한 김에 빨리 출발을 해서 저당 아이스크림 잔뜩 사와야 할 것 같아요. 그것으로 배고픈 것을 때워봐야겠습니다. 저당 아이스크림도 있어요. 저는 처음 알았네요. 네, 단 것 대신에 뭐 자일리톨 뭐 이런 게 들어갔나? 그럼 좀 비싸지 않나? 그래요. 아무튼 밥을 잘 차려 먹으면 살이 더 잘 찌더라고요. 미니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뭐 다이어트는 늘 내일부터 하는 거라고 말은 하는데 이게 말이죠. 정말 힘들죠. 그쵸? 그래요.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또 참을성도 있어야 하고. 근데 다이어트를 해야지 하는 순간부터 먹을 게 막 아른아른 거리잖아요. 아무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늘 내일부터 하려고요. 네, 신청하신 곡 예키즈의 스탑걸, 키의 헌터, 엠블랙의 남자답게, 네, 세곡 함께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고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인니 누나, 오랜만에 방긋 하트 꽁.

한 주 여름 향기를 느끼고 잘 즐기고 오셨는지요? 누나 없는 한 주 휴대폰 잊어버리고요. 새 폰 사고 또 휴대폰 찾고 더위 속에 연장도 하고 이런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가 전 눈에 네, 엉망진창이었던 저번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무더위에 연장 근무하기 무지 싫은데 의문의 돈이 들어가서 또 부지런히 벌어야 합니다. 우리 누나 맛있는 거 사드려야 하는데 모으기가 무섭게 쓰기 바쁘네요. 여행 후 피곤하다. 또 월요일 근무에 늦은 시간 방송이지만 그럼에도 오랜만에 만난 우리 누나와 아름다운 동행해 볼게요.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트 꽁꽁꽁. 운명이라는 말이 조금은 믿어질 것 같아 천천히 같은 걸음으로. 네, 여름 해도 요번 여름처럼 이렇게 더웠던 적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름 정말 만끽하고 왔습니다. 숨쉬기 좋지 한번 헉헉대면서 네, 예, 그렇답니다. 그래도 입추가 딱 지나니까 이 절기라는 거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시원해져서 참 좋습니다. 지금도 에어컨을 안 켜고 있는데도 별로 덥다라는 느낌이 안 드네요. 그쵸? 이제 살만한 가을이 코앞에서 노크를 하네요. 우리 함께 걷는 길은 이제만 시작됐지만 네, 저는 휴가를 다녀왔는데 우리 스위트님께서는 아주 복잡 다다한 일들이 있었네요. 그쵸? 그래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일을 또 열심히 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편안한 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해 주신 곡은요, 세 곡 주셨는데, 네, 도리의 저 별, 그리고 담소네 공방의 친구, 최유리의 숲까지 함께합니다.

네, 우리 아연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꺅! 네, 우리 이니 언니다! 이니 언니!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네요.

네, 오전에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초기라고 해서요. 이번 주는 계속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나아져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네, 아무튼 디스크면은 조심조심,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라인댄스 추러 가서 너무 막 강렬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죠? 열정적으로 너무 하면 안 되는데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일은 라인 댄스를 추러 가는데요. 열심히 재미나게 치고 오겠습니다. 네, 재미나게는 해도 너무 많이 흔들기는 없기. 네, 그럼 남은 하루도 시원하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애니 언니.

네, 우리 아연님의 신청곡은요, 샵의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MC 몽의 죽어도 사랑해, 산이와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까지 함께 하도록 할게요.

0: 오빠 사랑해요.
1: 정우만 사랑해.
2: 지아가 사랑해. 성일이가.
3: 강유사 사랑합니다.
4: 엄마 하실이가 엄마 무지무지 사랑해.
5: 무지무지 오빠 사랑해.
6: 백승우 오빠 사랑해.
7: 오빠 사랑해.
8: 엄마 아빠 사랑해요.
9: 사랑해.
2: 영미야 사랑해.
10: 엄마 아빠 사랑해.
11: 나는 사랑해.
12: 경수야 사랑해.
13: 나는 사랑해.
2: 재현아 사랑해.
14: 유디야 사랑해.
15: 강동아 사랑해.
16: 우재현 선생님 사랑해요.
17: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해서 사랑해.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사세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요. 보고 싶어요.
18: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어린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하늘호수 방송국 인예 가요 풍경입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뵈서 그런가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럴까요? 네, 지금 시각 10시 7분을 막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이니의 가요 풍경 2부 시작했고요.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니님. 여름 휴가를 다녀온 필사마입니다. 네,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하네요. 차도 퍼지고요. 병원에서도 응급상황에 밀린 일처리까지. 네, 힘들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힘들었던 하루 마무리하며 방송 잘 듣겠습니다. 네, 필사마님도 저랑 같이 휴가를 다녀오셨군요. 그래요. 아, 날씨가 워낙에 기온이 높다 보니까 차도 퍼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주일 쉬고 오니까 저 역시도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냈거든요. 그쵸? 쉴 때는 좋지만 또 이렇게 일을 막 몰아쳐서 하려니 힘들죠. 그래요. 오늘 하루 고생 많았습니다. 네, 한 주도 하늘호수와 함께 더불어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사마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이요. 제국의 아이들의 바람의 유령, 소녀시대 파티, 네, 리센네. 네, 이 곡은 제가 오늘 오프닝 곡으로 딱 올려놨었거든요. 프리티걸 리메이크 한 건데, 그래요. 이 곡 제가 올려놨다가 급하게 네, 다른 곡으로 싹 바꿨다는. 네, 그래서 새곡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굴루미 썬데이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인데 잘 지내고 있죠? 네, 듀크의 클로넬, DJ DOC의 곡, 네, 파티 타임입니다. 파티 투나잇, 펑키 투나잇, 파티 파티, 네, 파리 파리 시간입니다. 세 곡 함께 할게요.

네, 와, 생당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오늘도 속았습니다. 어떻게 속았을까요? 누구한테? 네, 아침나절 뉴스에서 기온이 높지 않다고 떠들어댔지만 점심나절부터는 온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에어컨을 부여잡고 있어야 땀마름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내 저녁 후 지금까지도 더위가 가시지 않아 선풍기 바람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와생당님 너무 순진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그렇게 더웠는데 낮 기온까지 팍 내려가진 않을 겁니다. 그래요. 몇 도 차이여도 그래도 많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햇살이 너무너무 뜨겁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폭삭 소가쏘다? 네, 그래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낮 기온은 완전 더운 그런 날씨란 말이죠. 그러니까 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풍기 바람이 고마운 네, 그런 저녁이죠. 그래요. 제가 있는 곳은요, 지금 창문을 열고 있는데 바람이 장난이 아니게 들어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약 올리는 건 아닌데 말이죠. 네, 신청하신 곡 지금 함께하고 있죠. 티아라의 넘버 나인, 웅산의 파란 새벽, 유익종 씨의 들꽃. 네, 개인적으로 제가 유익종 씨를 좋아하긴 하는데 네, 이 곡도 좋아해요. 근데 저희 방송국에서는 잘 그래요.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편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제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녀가 주신 나스럽게님 정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네, 할 말은 많은데요. 졸리네요. 힘내봐요 하셨는데 지금 자고 있을까요? 듣고 있을까요?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있죠? 오늘도 편안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위너의 센치. 네, 이 곡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고요. 하이라이트의 Calling You, 빅스의 에러까지 함께합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네, 오랜만의 데이트 여기까지입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저녁 9시에 뵙도록 할게요. 이번 주는 내일하고 목요일 네, 세 번 만날 수 있겠습니다. So 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도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나로스 24 나니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휴일 잘 보내고 오셨어요? 덥긴 하지만 그래도 바람이 조금씩 부니까 그나마 조금 덜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시원하니까 좋긴 한 것 같네요. 여러분들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셨어요? 뭐 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가볍게 뭐 계곡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예, 즐겁고 행복한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셨나요? 예, 저는 아마 저처럼 집에서 뒹굴뒹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즐겁고 신나는 한 주 하늘로스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고생해 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출발할게요. 나니의 가요비타민 쇼트홈 올라갑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올려주시고요. 팝송, 트로트, 트로트 가수의 노래도 안 되고요. 예.

커버곡,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그런 커버곡도 예, 선곡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제 시간 처음으로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우리 꽁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고 오셨어요? 날씨가 조금 덜 더워서 더워져서 땀이 나지는 않네요. 그제만 해도 땀이 나서 불편했거든요. 요스로 날씨의 전망을 보니까 아직은 계속 더울 거라고 했는데 심각하게 더울 수 있는 조건인 남서쪽의 기단의 영향보다 북동쪽 지역의 차고 건조한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날씨가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호주머니가 좀 시원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호주머니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잘 지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심야 방송 감사합니다. 시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편안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고마워요 우리 꽁치님. 꽁치님 생각하면서 시원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편안한 심야 시간 보낼게요. 예, VOS의 하루의 끝에 그리고 노을의 단 주호에 돌아갈 수 있을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신청란에 한분한분 다녀가고 계신데요. 예, 고맙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요, 세곡 정도 같은 가수의 노래는 한 곡씩만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샤방샤방한 꼬미눔님 반갑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더워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아직 낮에는 조금 더워요. 많이 덥죠. 저번 주 날씨보다 낮은 것 같아요. 밤에는 시원합니다. 아직 컨디션이 별로인데요. 그게 문제입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그나마 짜증나게 불쾌지수가 팍팍 올라가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불쾌지수 올라가지 않게 워워 해드릴게요. 어떤 걸로? 예, 우리 샤방샤방한 꼬미남님의 신청곡으로 제가 워워 해드릴게요. 러브비 사운드의 낙서 판타지, 말티즈의 썸머 나우, 주니엘의 너에게 주고 싶은 세 가지 함께.

우리 샤방 샤방왕 꽃미남님 오늘도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힘내시고요. 집에서 맛난 식사 하시고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하나로스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서

예, 요 시간만 되면 출출하긴 하죠. 저도 어제 이맘때쯤, 요거보다 조금 빠르리, 예, 치킨을 먹었어요. 근데, 요 시간쯤 되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인가 봐요. 배가 슬슬 고파오고, 예, 치킨, 저는 닭다리보다는 가슴살을 더 좋아해서, 예, 아른아른 거리기도 하고, 요즘 장사가 안 되긴 하나 봐요. 저희 동네도 족발집은 문이 닫혀 있고, 치킨집들하고 양꼬치집은 문이 열려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치킨집은 좀 늦게까지도 하긴 하지만, 양꼬치집도 그렇고. 자꾸 꼬시지 말아요, 꽃미남님. 나 아이스크림 끊었는데, 자꾸 얘기하면은 먹고 싶잖아. 예. 신정단에 우리 돌쿵님 다녀가셨어요. 1년에 두 번씩 있는 하반기 여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용. 액티비티 준비를 하고 환전을 하고 막상 여행보다는 설레임이 항상 엔돌핀을 줍니다용. 살다 조금 지칠 때는 로그아웃하고 그냥 떠나보는 것 또한 내가 사랑하는 것들에게 집중하고 오롯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옵니다. 모두 시원한 밤 되세요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예, 저 기대해도 되죠? 선물 사오신다고 했는데 기대해도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예, 돌콩님의 그 선물이 어떤 걸까? 기대를 해보면서 신청곡 기분 좋게 준비할게요. 예. 루시의 그녀가 웃잖아. 폴킴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MC 더 맥스의 사랑하는 날.

노래 잘못 올렸다. 야, 우리 나니 언니다. 나니 언니, 아연이가 왔대요, 왔대요, 왔대요.

언니 방송 들으러 왔지요 왔지요 왔지요. 언니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초기래요. 내일부터 일주일은 물리치료하러 갑니다. 이번 주 라인댄스는 쉬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디스크 나을 수 있겠죠?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언니는 아프신데 없으시죠? 저도 디스크 있어요. 3번, 4번, 5번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무리하거나 하면 허리부터 해가지고 다리까지 한 번은 자고 일어났는데 발이 안 닿더라고요. 그냥 주저앉아 버리게 되더라고요. 일어나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 기어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관리 잘하세요.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언니 하시면서 우리 이쁜 아연님 다녀가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편한 밤 보내시고요. K2의 그녀의 연인에게,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 이지의 응급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아연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요즘 무릎이 좀 자꾸 아파서 오늘 물을 좀 끓였어요. 보리차, 결명자차, 그 다음에 돼지감자, 우엉차, 그 다음에 우술이라고 있어요. 관절에 좋다고 하는 우술이라는 게 있는데 되게 쓴맛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다섯 가지 넣고 물을 좀 끓였어요. 그래서 지금 그 물을 마시고 있거든요. 우리 아연님도 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K2의 노래죠. 그녀의 연인에게 라는 곡부터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겠다. 김 부장님 할 건 다 하네. 안 할 것 같으면서. 예. 동해를 놀러 간대요. 치사하게. 예. 오늘은 좀 옛날 곡으로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너무 옛날로 갔나요? 불가능하면 어쩌나. 일단 대기 타고 있어 볼게요. 이번 하루 한 주도 즐겁게 방송해요 하시면서 행복하자 일님 다녀가셨어요. 고마워요. 예, 우리 행복하자 일님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고요. 슈퍼주니어의 미라클, 보아의 늘, 신하의 퍼펙트맨이라는 곡 세 곡 주셨어요. 준비해 드릴게요. 슈퍼주니어의 노래부터 함께 할까요? 예, 미라클.

예, 반갑습니다, 작은 기정님. 안녕하세요, 다니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선선해진 날씨입니다. 선선해진 날씨만큼 방송 듣는 모든 분들도 조금은 시원한 밤 되시길 기원하며 신청곡 살포시 놓고 갑니다 하셨어요. 글쎄요, 아직까지는 아침은 잘 모르겠어요. 아침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밤은 조금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선선해진 것 같고요. 낮에는 그냥 더워요. 그래서 자요. 그래요. 선선해졌구나. 그러면은 우리 김 부장님 손 붙잡고 또 운동을 나가볼까요? 작은 기정님의 신청곡, 태연의 노래는, 음원 사이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제가 내래의 노래로 준비를 해드리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승환의 너였다면 잔나비의 뜨거운 여름밤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멜로망스의 선물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온 우주의 기운이 예, 우리 김 부장님을 향하도록. 아, 노래 제목 죽인다. 예, 김 부장님 반갑습니다. 조성모의 다짐, 쿨의 점포만보, 인디고의 여름아 부탁해, 이렇게 세 곡 담아주셨어요.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예, 말만 하면은 노래 다 나와요. 제가 온 우주의 기운이 다 우리 김 부장님한테 실려서 태풍이 와도 끄떡없고 그리고 휴가 즐겁게 잘 다녀오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좋은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아볼까요? 같이 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흥이 많고 또 재미도 있고 늙지도 않는데요. 그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기? 그리고 많이 웃으면 개그맨들도 그렇잖아요. 많이 웃잖아요. 그리고 가수들도 노래 부를 때 엄청 신나잖아요. 신나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노화 방지에도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 한우로수 가족님들 오늘도 많이 웃고 많이 행복한 하루 한우로수와 함께 보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짜증은 노노 우리 오늘 하루도 힘내보자고요. 화이팅! 외치면서 물러갈게요. 나니의 가요 비타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나니였습니다. 쇼톤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자극적인 걸 자주 접하다 보면 오히려 슴슴한 게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건데요. 오늘 하루도 바쁘고 치열하게 보내셔야 한다면 이 시간만큼은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일상의 밸런스를 맞춰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수의 멋진가요?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정인이 엄마님 신청단 다녀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오빠. 보고 싶었어요. 어제부터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었어요. 아들이랑 어제 대구 대학병원 갔다가 진료 다 보고 택시 타고 역에 가도 되지만 병원 순환버스 기다리는데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20분 기다렸는데 그동안 기분이 좋았어요. 아들은 넉다운하여 바람 맞으면서 잘 자주었고요. 기분 좋은 바람이었습니다. 계속 시원한 바람 부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제가 있는 여기도 하루 이틀 전부터 선선한 바람이 불긴 불던데 정인 엄마님 계신 곳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나 보네요. 정인 엄마님 말씀대로 기분 좋은 바람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텐데 아직 8월 한 달은 약간의 긴장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신청난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분 좋은 바람처럼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청해주신 곡 3곡 함께합니다.

네, 신천안의 헌병 출신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헌병 출신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계기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고요. 정해주신 곡,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준비합니다.

예, 신청나는 시호님 다녀가셨습니다. 청곡 없으시다고 하셔서 망하기 전에 호다닥 다녀갑니다 라고 하시면서 청곡 두 곡 주셨습니다. 아, 제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하고요. 태연곡은 선곡으로 나갔습니다. 시호님이 안혜은 팬이시니까 안혜은 곡 메롱의 치랑 쿨 아로아 두 곡 준비합니다.

신청란의 나스레키님 다녀가셨습니다. 노래 세 곡 주셨고요. 오늘도 힘내봐요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 나스레키님 덕분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나스레키님도 힘내시고 기분 좋은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정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준비합니다.